쫄았잖아. 다이체는 허이 자하보나 다이체는 허이 알라메헤리반 두미 체링케 산토 코르코다 두미 따르문이라고 니비에디오 두미 따르문 테케 메헤리케 시로 갈리리존노 두이 무치 사프레디오코다 두이 무치